0: 먹고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합시다.
1: You listen the best radio in town. Optop, optop, optop, optop, optop.